0: 오게티야 도가코네게레리아 웨본의 99% 카모셰네 1% 와히야뉴 나 DJG 시야케고쇼투 존 와히야뉴 나 DJG
1: 디기도 야케고쇼 오게트레 4D 존 와히야뉴 나 DJG
0: DJG 254 The King of Remixes